0: 아주 배석으로 동주 짜다마시 아니 매매 속이 나세니 그래서 내게 좀 이게 미그셔이 아니 변해야 돼 영에 미 걸으시게 그래서 이게 정말 완전 도스 내셔 아니 거슬 내랭 랜서 키아스 별 발레서 아니 별게 지기다 지금 아주 짜세 지금 간다 지금 영로 영에 참을로하게 그게 일단 배석으로 또 싸세 지금 동주 짜시 이러면은 아주 딱이 나스 아주 센셔로 영에 지이니 그제 돈도씩 쌓아야지 지금 나스당 아주 드네 그제 등원하지 되는 곳 속에 아주 배석으로 동주 짜시 싸게 인생 이래서 그제 미그셔이 쌓는다 대리 대리 내가 배석으로 롱이 때니 아 대대변이 가봐 좀 제 시에 배타네 아니 배석으로 아니 대롱 수냐 배타네 니 젠도 시셔 어마어 배석으로 빼마세대 홍 어마어 배석으로 빼마세대 홍 어마어 배석으로 빼마세대 홍 다들 이제라야 미즈마 다 미즈맨 되는 인다 아니 미즈마 아 젊은 체게 손대 위에 개고 차셔 또 쓰인 바래 아니 젊은 체 다시 투무 두잖아 걸 차셔나 원래 다네 그 시기 자가 주신 가서 자가가 더 견루 손이 사도 다 잡아 쳐요 왔다 원래 다네 그 개발해셔 삼님 이제 왜 개발 젊은 시기 숨 부디 잡자 야래 부디 잡자 나러야 대외는 싱그래 저 자가를 개발 새도도 저 체게 아니 단지 공부도 틈버지기 숭기 너도 가래 너도 나 가래 거래 이나야 지기 투 뭐인 배 남주에 대해 샤샤 도서래 뭐 들어서 와 인데 사네 아니 어찌 단지 첨벌이야 아니 단지 리송 공부 단지도 되네 선대 시작이 아니 어 선대 기계 뭐 미즘 세대 친어제 제 도서 임발에 어다 대대로니 단지 준전 통해 거네 아니 미즘 인데로 짐발라 단디 전전 잡아라 쇼 단 미즘 말이야 미즘 시고다 미즘 나고다 미즘 고고사네 뭐고 야래 다안데 대시야디 미즘 토메 자와라 미즘 시고도 차디야 되니 시고도 인다 어디 젠드시야 미미세베 대신 자네시 지금 이제 배워 뭐 잠배야 가지 개배 조제 송가 봐 로사 저배 셔로 송한데 미미세베 대신 자네시 지금 이제 배워 뭐 잠배야 가지 개배 조제 송가 봐 로사 저배 셔로 송한데 미미세베 대신 자네시 这每天被我们家边呀看谁开的中间总高吧老三这边小老三的我听这个呢嗯电路开不开松啊但弟弟给你退吧去但是兄弟啥是其实是什么时候的就是什么家大家想想不着大家都空上了不着大白白
1: 好的，对，俺上午老跟他给他广东这些家伙给宁波的，俺上午那么上街去吃了几，但那么上街去吃了呀，就说说告诉了，已经也不是都是明白的，俺的确实宁波的，什么上过吃过的，但这上面上了讲，俺的没上过去吃过的，没有人吃过吧的，俺是这个太阳大，他把这些没娘他我没叫我，这是吃了呀，热些的被开什么的，俺今天在别的山庄拍些，家属开些开些的也是的，但今天就今天怕。
0: 叫我打他老多了吧？今天一般人都讲什么了？老对不起，老久啊！那时间可是一个通过完成了呀，一个讲说，还是一个来来要的，你一个来给是十分钟了。那什么了？老对不起，当然是这个，可以。我那长那个，当然是没到的，但都不喜欢人家这个没到的，俺说开不来。俺说咱就了，等俺了八个，咱就了八个，刚刚喜欢这个，俺说咱娘不来，人有了也等俺做的，但得了多个这个当。
1: 到那边说说少了，但让那边说了几个，但那句话了，带带不来。一年他推他的，但是罗松就媳妇，俺说冬天的话了呀，场面人不真些。但是个生个白伢子马上了些些，场面人不真，代表老些了呀。但个蛋白他了呀，人不三有不要的，看他看的生了嘛是呢，到这样呢，他到我有那处理呀，俺俺就吃个的，算了嘛呀，便宜不要的吧，就打，俺当炸烧个算了，娘煮个要的吧，就三不来。
0: 在这里一百人对，我算那么些，但是继续算那么些，继续算那么些的，就是呢，我感觉现在就全部一样的，单起吧，不是的。在这一百人对，像他们老多对不起，因为苦大些，因为他给俺的，俺说的从头上给说呢，现在这个别没忙的，这俺的不多，我那这个说说白，人少了，人数少了，新鲜，上面活计些吧的，他都一那样，但俺说忙不了。 가셔야지는 나도 상황을 얻어 주고 드미야도 되죠. 자, 이제 인도 상황을 얻고 그게 그 다음 책이 학습 인상 그 토안에

최대한 시리기 내놓고 다제 시시 주긴 지능고요 장군이 좀 초네 그린 재능의 재능과 인도실수마인 대기 선교가 새로는 가장 최근에 간에 출임 준비 드린 선교가 인도실수인 자갈 지급 뒤에 라원 투쟁 집주가 될 사슴 7개의 땅 가대 조숨 중간에 수수사계 휴신도 유불세해 경영 미만함의 수신한 신도 슬림 초기 7년도 12주 파트 주중된배 자갈 지급식 주중의 최투 섭다 다라시배 주교로 기 최시시 운지 쓰라난 유불세해 양 슬림 초기 자갈 지급대 대배로 중의 기린 안가 진액이 출애당 통지 수준 시제 통교를 알게당 사과도 지조 대령 기태라 등주 자지시 제유별의 제수신앙시하 승진장구 드로프티 무르무 초기 계급진나 루두주의 이주 두주 태라 추민기 자주는 강고기 체도 흉내 탑시 난심의 고를 세신앙시하 승진 초기 작부 뿐디탕 디신년도 고승원 남라 반장신다 등주 등재하 좀시 수련능규 가전한 투후 선주 10대 슈주를 자가를 지급 뒤에 뒤에 라마랑쟁기 주된팅 개주바 대를 학성 체계 등 가대 조성기나의 수주 휴신도 엽시해 수련구셔 나린들 모디 초기 개서 딜린 옆에 카즈모 마비 등쪽의 토 지급기 게다라 공유인수 대남화 등 미마 안남의 수시 난티 7년도 12주 자가르 주중된배 계급시 주중기 태라 다리기 루드 테니 슈미 도슈 기 계급 주중기 태라 편유 지중기 유배 개지시 인주 고르 세신난 유부세해 카즈노베 토니 수신난 신도 세는 초기 다리 라마란젠 중기 미로 가시기 제수 번데 마트람 시에베 게다 침불 캠유바 등 사과 두 자갈 지급 뒤에 주주의 열기에 당 도표 시바테니 지급 뒤에 로다 장주의 당 뉴도블라 라류버지 레수난 슈브시해 공기 대배 롱중의 기증라 지급 뒤에 메세인 남기 하성 7개 당 디신 염수기 토니 자갈 지급 뒤에 열기에 기내제 통보로 순투바 점도 마세바라 지급 뒤에 미시 지원이 짱을 하듬시 의문기 내내 최투부 중요를 지수는 두후 공기 태어나 하장 양처의 변조 시도 진조 제시매 자갈 지급티 딩두 전민기능 변조를 치열게 교도 도심매 지급시도 교류바탕 7년도 12주 파도 자갈 지급티 조준된바시 용교 미유 주저수 딩조 제시매 지수는 두후 대체도 계급지에 내던 저민기 태라 둠레 상부충의 바탕은 하과르투 로중의 지름이나 자부의 솔레기 통기 대답시의 파르자칭의 바탕은 대신도 계급지능 안다한 재정기 출레기 토네 멍을 쫄린 지주 대답 자탕배의 파르자칭의 엔디의 수신기 계급지능 유명 창매 대등기 체도 양 탑시 강점 제휴부 레지의 순환 투후

모디 초기 뇌슈 숨겹시 자규템이 다대 두주기 고고니 바탕 대략대 자가슌기 대초수 두준댐베 자가 계급시 두준기 깝라 로슈 기가와트 자 소된 투베 두대 로슈 내가 가서도 제신도 등기 제신을 레지에 가능 줍세 공기 계급 지능 랑고 첸디 투베 체토 탑시 강유 제신 바탕 대체도 계급 기 고고 테니 계급 기 전당 당 대신 계급 기 경험은 순급 기 토니 등기 체급에 걸어 쓰시면 줍세 슬림 초기 치료에도 시주 셰딩기 파르투 빅싯 파르츠체베 주르인데베 계급식 주르인기 체도 서타타라 셰베 주규르키 체시시 듄키 레드윈시 곤지 세라난 유브시헤 연슬린 초기 주규르 계급진능 슈노 분치크라 저와치크라 정라 아이에 셰베 쩨네 리시기 토라 미세기 종단을 쭈쭈 인주기 고르 시시는 두후 신진 정부 드로퍼티 무무초기 계급지능 루주주의 이주 쪼쪼기 태라 추민기 자주 망부 중심을 대조 슈기 깡고기 탑시 강인 난심을 레지에 수는 두후 라왕 두댕기 응안욱 테라케사 개용 미만라 수시의 난심도 신진 초네 루프니 자갈 계급기 몽베 주주 체부시 임버데 콘트롤 예버투 로데 이지 여바탕 친한세 외 뒤주시 고개 체월레 제수 유브세예 대단 첩지 신지 정부 드로브디 문무 초기 계급기 사주 남순기 뿐디 탕은 티시 으 년도 고수무 뿐디 남라 라왕 튜댕기 니무 더듬기 반상 싱다 둔주 통제시 능규스 같은 논주 부시해 대저 틀어 신다 쪽송 대중수 규배 잡고 뿌리 남는 논주 등 대쿠수 길디 자크라시바 구등 바르쇼레 자크라시바 직등 쇼레 자크라시바 주구 대당 잡고 뿌리 남는 바르세나 메들시바 나등 연세나 메들시바 숨주소두 자갈기에 투마 뿐들을 신다 숨등 가만 뿐들었습니다. 시제 수련은 심시해. 내주 투세자를 치는 인도네시아의 예고르투 자주는 사용 무슈 시중 자자 듀인당 차 듀인첩의 시격대에 미만기 듀짐당 대신 슝기의 카르도 몽부를 내준 중요바탕 하과르투 그의 대는 수능 미시배 자주 벌어 슈지용교의 내다도나 유부시해. 다대처럼 내주 시대 튼교사 유부시해. 선조국님들 가르쳐주시는 자가를 계급대에 라왕 주된 제주바테라 라섬 철제 당국 대회 가대 조성징안의 순수 수신도 여벌세해 자가를 계획 미만 넘나 카르존나베 땡조안의 순수한 힘도 쓰는 구셔 모디 초기 7년도 12 12년기 바로도 주된된배 자가를 계급시 주된기 체도 서다타라시배 주교로 최식카 듀인기 문제 쓰라난 유브시해 대단 첩직 슬림 초기 자갈 기 대배 롱 주의기링 안간 제된기 툴레 등 소래 퉁기 등 시제 퉁기루카 이야기 지조 대된기 체 테라 등기 자지 초유배 고로 세시는 두 신진 정부 드로퍼디 문무 초기 계급기 사조 남순기 답을 뿐디 당한 년도 고송원 남라 반장기 시중다 두지 등기 두기 가져나 유부세해 Tengi Sanjuka in the Shusmaking Poverty Namjalan in Tonawe Tracing Yamashi appreciation.